0: in many languages, in the enrichment through all the different cultures, faiths.
1: Auckland is very multicultural.
2: It's home, and something's always happening.
3: It's home. Loving Auckland. Our diverse city. planetaudio.org.nz.
4: Our Earth has existed for 45 million centuries, but this one is special. Ours has the planet's future in its hands.
5: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 and much more. TED Talks brings you inspiring presentations from speakers across the world. Hear activists, experts, and thought leaders sharing their ideas and stories. Wednesdays at 10 past 2pm, only live and only on Planet FM.
6: បាទវិទ្យុសំឡេងខ្មែរផ្សាយជាង10ឆ្នាំមកហើយបំរើបងប្អូនយើងតាមរលកទូរគមន៍រួចមុនចុះ6 FM Planet FM បាទវិទ្យុយើងផ្សាយនៅក្នុងពីដងក្នុង1សប្តាហ៍គឺថ្ងៃអង្គារចាប់ពីម៉ោង2:10នាទីដល់ម៉ោង3:15នាទីនៅថ្ងៃប្រហ័សពីម៉ោង11:30រហូតដល់ម៉ោង1កន្លះបាទសូមកុំភ្លេចបាទវិទ្យុសំឡេងខ្មែរហើយកម្មវិធីយើងមានព័ត៌មានពីប្រទេសកម្ពុជាព័ត៌មានអន្តរជាតិព័ត៌មាននិវស៊ីឡង់និងនីតិផ្សេងៗចា៎បាទនៅមាន some complete bump on snap down internet www.planetoyo.org.nz/something. My
7: 오클랜드시 의회는 2040년까지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를 제로로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 퇴비화, 재사용, 그리고 자재 용도 변경을 의미합니다. 플래넷 FM이 전하는 또 하나의 제로 웨이스트 팁입니다. 구매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혹시 내게 필요한 물건을 중고로 구할 수 있는지 찾아보세요. 식단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쇼핑 목록에 맞춰 구매하세요. 가장 중요한 조언은 피하기, 줄이기, 수리하기, 재사용하기, 재활용하기입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해주세요. 항상 기억해주세요. 아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2024년에는 총 14만 7천 톤의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가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모든 정보를 wastenothing.co.nz에서 확인하세요.

0: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 한국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2: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예수님, 예, 이번 주가 우리 마태오복음 후반부, 이제 결론 부분 함께 들으시고 묵상하시는데, 그래서 마지막 날 이야기, 가르침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이야기로, 이와 관련된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죽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던 한 제자가 죽음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라고 스승께 질문을 드렸어요. 이에 대해서 스승은 깊이 고민하다가 그냥 단 몇 분이면 되겠지 라고 대답하십니다. 제자는 그렇다면 그때 가서 죽음을 준비하면 되겠네요 라고 말했어요. 스승은 이러한 제자의 마음을 잘 아시고, 그런데 네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는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부터 너의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분명 언제 어떠한 실체로 우리들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그렇지만 복음의 중요한 가르침은 우리들은 분명 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언제나 깨어있어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들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오늘, 지금의 삶에 충실하신 겁니다. 지금의 삶에 충실하다는 의미는 단순히 이것저것 많은 일들로 바쁘게 지내며 준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느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을 뜻합니다. 둘째 나눔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 안에 지금 머무는 사람은 이제 나의 죽음이 언제일까 궁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 지금 그저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셋째, 오늘 기뻐하며 사는 사람은 이제 무서운 죽음을 억지로 참거나 애써 회피하지 않고 그저 하는

0: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마태오복음의 오늘 말씀은 이제껏 이런저런 두려움 속 또 절망 속에 살던 이들에게 그래서 큰 희망과 용기의 말씀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 바로 힘 있는 말씀이 지금 듣고 있는 우리들 마음 안에도 하나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1: 예금교리 임란신부입니다. 성모 승천교리는 1950년 12월 1일에 비오 12세 교황에 의하여 하나의 교리로 선포된 신앙의 진리입니다. 이 교리는 성모 마리아의 거룩한 덕행과 품위에 관한 성서의 가르침과 인간의 목적, 죄, 죽음, 육신의 부활에 관한 성서의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죄에 물든 일이 없는 몸이셨기에 당신 아드님처럼 그분의 몸도 무덤에 계시면서 죄가 세상에 가져온 죽음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모 승천은 우리도 성모 마리아처럼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름받고 있다는 희망의 표지가 됩니다. 하늘에 모으시어 신뢰와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의 소망을 아버지께 전구해 주소서. 1분 교리였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해냄에서 펴낸 정호승의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가운데 아직도 세뱃돈을 받고 싶다. 어릴 때는 설날이 오기를 왜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설날 하루를 위해 1년을 기다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설날이 되면 어머니는 설빔으로 미리 마련해 놓은 새 옷과 새 신을 손수 입혀주셨습니다. 내복도 꼭 빠지지 않고 마련하셔서 한 번은 나를 발가벗기고 입혀주신 적도 있습니다. 설날 아침에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면 세뱃돈도 두둑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엔 부모님이 학용품값 외에는 돈을 주시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설날에는 세뱃돈을 두둑하게 주셨으니 설날이 기다려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설날은 소득이 아주 큰 날이었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설날이 1년에 서너 번 있기를 바랐습니다. 엎드려 절 한 번 하는데 돈까지 얻을 수 있으니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절을 하고 세뱃돈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순이 넘은 지금은 기다리지 않았는데도 설날이 찾아와 설날이라는 감흥조차 사라집니다. 흐르는 세월의 강물에 공연히 인간이 빚금을 그어 설날이라고 한다는 생각만 듭니다. 그렇지만 설날 아침에 가슴을 활짝 펴고 심호흡을 해봅니다. 서둘러 방석을 깔아드리고 부모님께서 나란히 앉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세배를 올립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 내가 세배를 드렸을 때처럼 한결같이 새것으로 만원짜리 몇 장을 미리 봉투에 넣어두었다가 꼭 세뱃돈을 주십니다. 공손히 두 손으로 무릎 꿇고 받긴 하지만 어릴 때처럼 그렇게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릴 때는 세뱃돈을 받으려고 설날을 기다렸지만 지금은 늙으신 부모님께 세뱃돈을 받으면 공연히 마음이 슬프고 아립니다. 더구나 부모님 보시는 앞에서 아이들에게 세배를 받는 일은 정말 쑥스럽습니다. 아이들도 어릴 때처럼 세배 자체보다 세뱃돈에 관심이 더 많을 것이므로 세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세뱃돈을 건네주면서 덕담도 건네야 합니다. 아직 세배를

드릴 수 있고 세뱃돈을 받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올 설부터는 아버님께 더 이상 세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살아계시니 세배를 드릴 수 있고 세뱃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배는 받는 일보다 하는 일이 훨씬 더 기쁩니다. 세배하는 일보다 받는 일이 더 많아지고 세뱃돈을 받는 일보다 주는 일이 더 많아졌지만 저는 아직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고 싶습니다. 세뱃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찾아뵐 웃어른과 스승이 아직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막 산책의 윤영선 바오로 신부입니다. 이제 슈베르트의 작품인데요. 다장조 미사곡 작품으로 452번에 있는 베네딕투스죠. 복되시나이다 혹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라는 곡인데 이 미사곡에는 독특하게 이 베네딕투스가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제1번의 곡 소프라노 솔로와 합창곡이 함께하는 이곡 소개해드립니다.

이제는요, 흑인 연가 준비합니다. 영적인 노래라고 해요. 연가라고 하죠. 영어 텍스트와 또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연주하는데, 제목은 아멘입니다. 이 아멘이란 뜻은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혹은 동의합니다. 라는 이러한 내용이죠. The Riverside Singers가 연주합니다.

0: 해틀리
1: 사랑의 생평한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엔젤 이주엘 라이프.com 메디트리 에코펑처 앤드 피지오세라피 에드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JMP로 국제공정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2: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3: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가도닉 뉴스입니다. 교황청 외부장관 폴 리처드 갤러거 대주교가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갤러거 대주교는 8월 25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나섰습니다. 이어 브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의 외교정책 고문인 유리 우사코프를 만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모스크바 총 대주교총회 안토니 대주교 등 정교회 대표들과도 연쇄 회동했습니다. 교황청은 이번 방문이 전 세계적인 국제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는 결의를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갤러거 대주교는 27일 현지 가톨릭 성직자들과 만나 미사를 집전하고 주교단과 만난 뒤 28일 교황청으로 복귀합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스타쉽 병원이 독감 증상을 보이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 병원으로 물밀듯 몰려드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덜 긴급한 진료와 치료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내년부터 시행될 5세 미만 아동 대상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하루빨리 시작돼야 하며 이를 통해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대학교 소아인구보건학 교수이자 스타쉽 병원에서 호흡기 전문의로 근무하는 캐스 번스 교수는 스타쉽 병원이 전국 각지에서 온 어린이들을 치료하고 있지만 일부 환자들의 입원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모든 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며 둘째, 병원에 온 아이들이 병원 내에서 독감에 감염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번스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 자체를 치료하는 특별한 치료법은 없지만 입원한 어린이들은 심각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번스 교수는 말했습니다. 올해 독감 유행에서는 어린이들이 두통, 소화기 문제, 매우 높은 고열 등 호흡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 경제가 마침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웨스트팩은 최근 경제 전망에서 뉴질랜드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 다시 성장 동력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트팩 수석 경제학자 켈리 에크홀더는 뉴질랜드가 이란 전쟁으로 인한 혼란을 비교적 잘 견뎌냈으며 앞으로 경제가 우려를 극복하고 더 나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에크홀드는 현재 3분기에 뉴질랜드 경제가 긍정적인 성장세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분기보다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6월 분기 경제 성장률은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정체됐습니다. 그러나 에콜드는 올해 전체 경제 성장률이 2%, 내년에는 3%까지 높아질 것을 예상했습니다. 수출은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높은 원자재 수출 가격과 양호한 관광 시즌, 주요 교역국의 견조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특히 남섬의 농촌 지역과 관광 산업 의존 지역에서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단기 금리가 낮아지면서 건설과 가계의 수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의 현재 인플레이션은 4.1%로 이란 전쟁으로 인해 휘발유 가격이 약 20%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근원 인플레이션은 지난 5년 동안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를 계속 웃돌았습니다. 웨스트팩 경제 수석 경제학자 에코 홀더는 전체

인플레이션이 내년 중반까지 3%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물가에 대한 근본적인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이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공식 현금금리 OCR이 내년 중 4%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실업률이 당분간 5.4% 수준을 유지하다가 점차 4.9%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실업률이 실제로 하락하기 시작하는 것이 가계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골드는 실업률이 확실한 하락세에 들어가기까지 올해 말 또는 내년 중반까지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고용 상황이 개선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정 상황에 대해 더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웨스트백 경제수학자 에콜드는 과거와 달리 최근 몇 년 동안 주택가격이 가계의 부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신 금융자산 보유액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강한 주식시장과 사람들이 보유한 키세이브의 영향도 일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자산들이 가계의 재정 상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점점 더 중요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경제 전망에는 여전히 상당한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상황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올해 말로 예정된 선거와 각 정당의 서로 다른 정책 역시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토지세나 자본이득세가 도입될 경우 주택의 투자 매력이 감소하고 주택가격에 하락 압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도좌파 정부가 들어설 경우 단기적으로 정부 지출과 세입 그리고 정부 부채 발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가 현재 신용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정부가 예상한 재정 흑자를 실제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신용평가사들이 계속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안카메라는 슈퍼마켓을 비롯한 많은 공공장소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기업이 고객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안면인식 기술입니다. 안면인식 기술은 사람의 얼굴 특징을 스캔하여 신원을 확인하거나 식별하는 기술입니다. 이미 일부 사람들은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 이 기술을 이용하고 있지만 슈퍼마켓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면인식 기술은 단순히 사람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기술은 사람의 얼굴을 자세하게 분석하여 하나의 지도를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두 눈 사이의 거리나 턱과 이마 사이의 거리 등 얼굴의 고유한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이용해 생체 정보 템플릿을 만듭니다. 호주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이렇게 만들어진 생체 정보 템플릿은 이미 추출된 다른 생체 정보 템플릿과 비교되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로슨 총리가 최근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법안보다 지방세 인상 상한선 정책을 우선시하는 이유에 대해 정당성을 역설했습니다. 록슨 총리는 급등하는 생활비 부담 속에서 가계의 재정적 압박을 덜어주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야당인 노동당은 소셜미디어 금지 법안에 대해 총선 전 상임위 회부까지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를 향해 선거 전 첫 독회를 진행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당측은 국회의 남은 회기가 단 3주에 불과하고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양당 간의 이러한 입장

0: 저희는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핵심 입법 과제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전국 운영의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발표된 경제통계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치솟는 인플레이션율을 크게 밑돌면서 많은 근로자와 교민들이 심각한 생활비 압박과 실질소득 감소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접국인 호주의 경우 임금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며 물가상승 압력에 더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호주와의 지속적인 임금 격차가 숙련된 전문 인력의 대거 유출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뉴질랜드도 호주처럼 노동시장의 교섭력을 높이고 강력한 단체 협약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감한 노동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노사 간의 교섭이 심각한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주재기관이 직접 개입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강제 중재 제도 등이 법적 보완책이 마련된다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임금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심각한 생활비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정부의 가장 시급한 경제 과제로 떠올랐으며 향후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방향에 교민사회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구름이 낀 날씨에 비가 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낮 최고는 1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낀 날씨에 오전에 비가 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
1: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2: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1: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2: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0: 통증 때문에 일상이 불편하신가요?
3: 목과 어깨, 허리와 관절 통증부터 사고와 부상 후 회복까지 메디트리 아큐팡처앤 피지오테라피에서는
4: 침술과 물리치료, 운동과 재활을 통해 통증을 관리하고 편안한 움직임으로의 회복을 돕습니다.
3: ACC 부상치료도 가능합니다.
4: 통증 완화에서 다시 편안한 움직임까지 교민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함께하는
3: 메디트리 아큐팡처앤 피지오테라피.
5: The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용준 보이스 오브 엔젤 이주엘 라이프.com 메디토리 에코펑처 앤드 피지오세라피 전망존창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했습니다. 이어서 KCR 초대석과 우리 그락의 향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0: 그리고 추나 뜸 등 다양한 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예, 오늘 그 이스터 다마키 비숍 레니 한 프레스에 위치한 메디트리 에그펑처 앤드 피조세라피의 이지은, 한국 이름 레이나 리 한의사님 나오셨는데요. 먼저 그 본인 소개 말씀을 해주시죠.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스트 타마키에 위치한 메디트리 한의원 물리치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상하이 중의학대학교를 졸업하고요. 거기에서 중의학 전공을 하고 임상수련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뉴질랜드에서 정식 등록해서 차이니즈 메디슨 프랙티셔너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0: 예, 메디트리는 지금 클리닉에 계신데요. 예, 메디트리 에그펑션 앤드 피지오세라피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시죠.
1: 네. 저희 클리닉은 침술이랑 물리치료를 함께 제공하는 클리닉인데요. 저희가 가장 현재 많이 보고 있는 환자들은 ACC나 아니면 부상으로 인해서 재활이 필요한 환자분들을 보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파킨슨이나 중풍 같은 신경계 질환 혹은 두통이나 수면 문제 같은 건강 부분에서도 한의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순하게 통증만 줄이는 게 아니라 이게 일상으로 돌아가서 환자분들이 다시 잘 움직이시고 일상으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뿐만 아니라 관절의 움직임이나 근력, 기능적인 부분도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물리치료와 협력을 통해서 운동과 재활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중국에서 중의학을 공부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의학 교육과 어떻게 뭐 조금 다른 점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1: 아, 네. 저는 상하이 중의학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거기 대학병원에서 임상수련을 마쳤었는데요. 중국은 서양의학과 중의학을 함께 교육받고 수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합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도 한의학과 서의학의 통합진료를 하기 때문에 환자를 볼 때에도 서양적인 진단 방식, 중의학적인 변증 방식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MRI나 X-ray 같은 검사 결과가 있다면 함께 확인하고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한 것도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함께 살펴봅니다. 거기에다 이제 추가적으로 맥진이나 설진 같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한의학적 진단을 함께 하면서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고요. 필요하다면 GP의 진료나 추가 검사를 권하기도 하고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리치료와 함께 협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서양의학과 중의학 두 가지 관점에서 환자를 함께 보고 그분들께서 가장 지금 필요한 치료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 이게 제가 배운 중서의 통합진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침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그펑처. 예, 침술은 쉽게 설명하면 어떤 치료일까요?
1: 네, 침술은 아주 가는 침을 이용해서 몸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고 우리 몸의 회복을 돕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의학에서는 경락과 몸 전체의 균형을 중요하게 보고요.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신경이나 근육에 자극을 주어서 통증을 조절하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아픈 곳에만 침을 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과 몸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하는 부위와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0: 예, 침이라고 하면 이제 그냥 아픈 곳에 침을 놓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요. 예, 침술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물론 있겠죠.
1: 아, 네. 침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일반적인 침 치료도 있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동작침을 한다던가 두피침, 복침, 전침과 같이 여러 가지 치료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허리 통증이라고 하더라도 환자마다 원인이나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치료법에 환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보통 어떤 분들이 침 치료를 받으러 많이 오시나요? 예, 궁금합니다.
1: 아, 네. 저희 클리닉에서는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안녕하세요. 기상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오늘은 이스타마켓 비숍 레이한 프리스에 위치한 메디트리 에쿠펑처 앤드 피지오세라피의 이지은, 영어 이름 리나 리 한의사와 함께 침술과 물리치료,

0: 목이나 어깨, 허리 통증과 같이 근골격계 통증과 스포츠 부상이 많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두통이나 편두통, 스트레스와 같은 수면 문제, 아니면 소화기 증상과 같은 여성 건강 문제 등으로도 중의학적인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다만 같은 증상이라도 원인이나 건강 상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환자분들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1: 뉴질랜드에서 그 한방 치료를 받으면 어떻게, 그 GP 의뢰서가 필요할까요? 어떻습니까?
0: 일반적인 개인 침치료의 경우에는 GP의 의뢰서 없이 바로 예약해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ACC로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먼저 GP나 물리치료사, 카이로프랙터 등의 ACC 부상을 등록할 수 있는 의료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께 먼저 진료를 받고 ACC 클레임 번호가 발급된 후에 침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 진료는 바로 예약이 가능하시고 ACC 부상이라면 먼저 ACC 클레임 등록을 하신 다음에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1: 상호나 부상의 경우 ACC에서도 침치료를 물론 그 지원을 받을 수 있겠죠.
0: 네, 맞아요. ACC에서 인정되는 사고나 부상의 경우에는 침술치료나 물리치료, 카이로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분들께서는 일부의 서차지를 부담하시고 나머지는 ACC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범위나 치료 횟수, 부상에 따라서 치료 조건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클리닉에서 ACC 클레임을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실제 치료가 이제 어떻게 시작할지 궁금한데요. 예, 처음 방문하시면은 바로 침부터 맞는지, 예, 치료 과정도 궁금합니다.
0: 아, 네. 일반적으로 처음 오시게 되시면은 왜 오셨는지 정확히 먼저 확인을 하고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어떻게 다치셨는지, 동작에는 어떤 통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시면은 이제 물리치료 선생님이나 GP 분들을 통해서 엑스레이나 MRI 같은 검사 결과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절의 움직임이나 근력, 기능적인 부분도 저희가 직접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침출혈가 필요한지, 물리치료나 운동 재활이 필요한지, 같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환자분들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 예, 이제 침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 이번에는 그 피지오테라피, 예, 물리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리치료는 쉽게 말하면 어떤 치료일까요?
0: 아, 물리치료는 단순히 아픈 부위를 마사지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실제로는 통증이나 움직임에 문제가 생긴 원인이라고 평가하고, 몸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는 재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절의 움직임이나 근력, 균형, 자세, 실제 생활에서 움직임 등을 평가하고요. 필요에 따라 수기치료나 운동치료, 교육, 움직임의 재훈련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다시 일상생활이나 직장, 스포츠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게 되어 있습니다.
1: 근데 어떤 분들이 물리치료를 많이 받으러 오시나요?
0: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는 물리치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은 스포츠 부상이나 허리나 목계, 어깨, 무릎 통증과 같은 근골격계 문제로부터 수술 후 회복까지 다양합니다. 또 균형이나 보행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신경 재활이나 직장 또는 스포츠로 복귀하기 위한 기능 재활도 함께 진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물리치료의 목표가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움직임을 다시 할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1: 통증이 이제 좋아진 후에도 이제 재활이 이제 필요할 텐데요. 예, 그러한 이유가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0: 네, 이 부분이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클리닉은 특별한 기능 재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침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줄이고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더라도 그동안 통증 때문에 잘 사용하시지 못했던 근육이나 관절의 기능이 바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릎은 좋아졌는데 허벅지 근력이 아직 약하다거나 허리 통증은 줄었지만 움직임의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같은 부위에 다시 부담이 가중되면서 통증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어느 정도 조절되고 나면 물리치료 선생님과 함께 어떤 근육이 약한지, 어떤 관절의 움직임이 부족한지

몸의 움직임은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평가하고 그에 맞춰서 운동을 진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통증을 줄이는 것 외에도 단순히 치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기능적인 회복까지 이어져야 제대로 된

0: 음악과 동요에 맞춰 신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고안됐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학기 중 진행됩니다. 무료이며 사전 등록은 필요 없습니다. 아본델 라이브러리 93 로즈뱅크 로드에서 있습니다. 자수클럽 안내입니다. 수지와 함께하는 무료 자수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본적인 자수 기법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 경험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환영합니다. 바늘, 가위, 실, 비즈는 가능하면 지참해 주시고 일부 재료는 제공되지만 수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업은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공휴일에는 수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와이타케레 센츄럴 라이브러리 3 라타노이 스트리트 핸더슨에서 있습니다. 고레로 마이테레오 마오리말 주관 대화 그룹 안내입니다. 매주 열리는 마오리어 회화 모임입니다. 모든 수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마오리어를 배우고 연습하고 즐기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 알바니 빌리지 라이브러리 30 켈 드라이브 알바니에서 있습니다. 기셜 게시판이었습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